0: 이렇게 겨우 워크업이야. 그리고 먹거라.
1: 신발딱지
2: 가래 게네라고 신발딱지 게네라고 신발딱지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우선여 게나
3: 야보
2: 그놈새 신발딱지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선주쿠아타 뇨부레치 마마 오마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 요아냐마 쿤디 바카베와 네구엔디데 우타무리라오 신발딱지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지
4: 저가메 조세
5: 억사우시
4: 안양게 트라비라오
6: Y me sañuría fuñe